당대가 선수 라이언스리 예를 들어보면 나와 선수들 비교나 우치였으면 선수들 니코 멘테만을 그 수박 한식으로 대학에 니코 빌런데 나그 자라 안드르게 자라 스토에는 라운드 아슬란 파타 안타 라마마이 오프서 플레이어스 안드르게 그만들어